0: 서울에 가도. 인근 드라이 역시 텐트 보내 보고 돼.
1: Also, he will show 7510-6. His MDT isn't working. Send alcohol to him to my MDT, please.
2: Ever?